0: 엄마! 엄마! 아빠? 나 머리 마마. 엄마! 엄마! 엄마!
1: 내 이놈도만은 이 못하난. 그러사 그마요 이무기나 하네모.
0: 마마.
1: 비암 보스기노. 그마올리 안스 마마네모.
0: 마, 나는 고마. 마, 소리. 마. 나 농간 먹은 이모아. 나 먹고 나 갖고 내 이모사. 엄마. 엄마. 도망가 엄마.
1: 막 빨리 뚫을 땀 빨리도.
0: 마.
1: 뭐고이. 후나후나 아따나나. 여기 뭐 스트레스 여기 히모 니모. 왜 뭉이나 한? 나 띵업 나나 여기 봐대. 빨리 떡담발. 빡 안포스기노. 응마 리브리스 마마니모. 죽이나. 내 리시 따르나.
0: 오케이 마.
1: 복달리야.